0: 그거는 너한테 스포 지원해드릴게. 그래가지고 뭐 좋은 수업 이거 다시
1: 드릴게. 번도 유지되었지.
0: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비싸게 했었는데 급했지.
2: 그럴 수 있어.